0: 모습은 참아만나고 하오니라.
1: 어떻게
0: 언제니 봐지
1: Ability OFM Radio and I mean TA. My opinion, so, you know, for. Oh, so, TA ability, Debbie.